于台烟其实我已经在哭，这首歌发行在1994年，收录在专辑《表情》当中。于台烟的嗓音温润干净，娓娓道

毫无矫揉造作，而真正的好歌声也经得起时光打磨，越听越有味道，把藏在心底的委屈和落寞温柔诉说。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열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재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나가야 합니다. 1978 문화창의원과 도시응접실 등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0: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제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 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 건설과 관리, 기층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 지수로 군중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수 있으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들과 기타 C급 지도자,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일전 시직소 기관 귀를검사 사업위원회는 귀를검사 간부 전문 양성반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이번 양성반에는 시직소 각 부문의 귀를검사 간부 68명이 참가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앙 및 국가기관 부문 기관 귀를검사위원회 사업규칙, 당조의 당원 징계 사항 토론 및 결정 사업 절차 규정,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 귀를처분 조례 등 당내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고 교양 영화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이번 양상은 기관 귀를 검사 간부들이 정치적 위치를 더욱 높이고 홍색 전통을 계승하며 종합 직무 수행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도록 이끌어 고품질 기관 귀를 검사 사업으로 기관 당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0: 6월 20일 동북리그 연변팀의 첫 홈장 경기가 전인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우리시 여러 음식점과 호텔에서는 동시에 관람 제의 현장을 마련하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축구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는 바 경기 흥행 효과는 여름철 소비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00% 금성 하남 원앙점에서는 여러 대 고화질 텔레비전을 통해 동북리그 연변 홈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넓은 홀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며 경기의 명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니는 마침 주말과 명절을 맞아 연기를 왔는데 맛있는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리그를 보니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100% 금성 원앙점 점장 리효연은 가게 텔레비전을 20여 대 준비해 동북리그 기간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으며 정품 요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동북리그를 관람하며 연변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도 6층 화리스 맥주집을 관람 장소로 개방하고 맥주 할인 행사를 함께 진행해 축구 팬들에게 분위기 있는 휴식형 관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 마케팅부 총감독 마교련은 동북리그 기간 얼음 맥주를 특별가에 판매하고 있는 동시에 야외 대형 스크린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음향 설비도 전문급으로 갖췄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1: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상모춤을 선보이며 연변 미
0: 창 소원 성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 로소가 함께한 실황송 장정 노래는 뜨거운 감정으로 장정 정신을 노래했으며 정경 교과극 풍비는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무 공연 장정은 웅대한 무대로 홍군 장정의 장대한 려정을 생동하게 재현하며 구람없이 분투하는 장정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조양소학교 4학년 3반 학생 조이아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새 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시 새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시 로간부 봉사중심, 공성단 시위, 시교육국에서 공동 주관했습니다.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장정 정신을 빛내자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몰입형 무대사상 정치교실 형식으로 진행되는 바 홍색 가무 공연과 로소

0: 합동방송, 정경 교과극, 당사 상호 교류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장정 정신을 배우고 분투의 힘을 얻도록 이끌었습니다.
1: 일전 북단수학교 1학년 3반에서는 인민폐 소교실 조제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중국 농업은행 연결 성남지행 3.1군들이 학교를 찾아 모의 인민폐를 활용해 보고, 듣고, 만져보는 3단계 감별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민폐 관련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지폐에 있는 수인과 광변 잉크, 위조방지선 등을 관찰하며 인민폐 위조방지 지식을 배웠습니다.
0: 제공해 우수한 중약 자원을 기층에 직접 가져가 군중들이 지문 앞에서 수준 높은 중약 진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연변 조의 병원은 의련체 협력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성급 우수한 전문가 자원을 상시적으로 유치해 전수 및 부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학과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고 종합 의료 수준을 높여 군중들에게 더욱 우질적이고 더 효율적인 중약 건강 봉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그늘 예능 프로그램 하하하하하 시즌 6 연결편 방영 이후 불고 있는 문화관광 열기에 힘입어 우리 시의 여러 주류 매체와 일일 미디어 창작자들은 출연진들이 찾았던 맛집들을 방문해 미식 탐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식 탐방단은 금목두 꼬치구이와 전주 비빔밥, 은평관 냉면, 정선 낙지 마을 등 4개 촬영지를 찾아 현장 체험과 미식 평가 방식으로 연길 특유의 조선족 음식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위지 관광객들에게 연길을 찾아 같은 메뉴를 맛보고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도록 초청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것의 건강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척추 만곡 및 자세 불량을 초래합니다. 이는 만성 통증과 척추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 있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서 일하는 근무 자세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혈압, 인슐린 감수성, 중성지방 수치 등 일부 대사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개선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비결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최적의 직장 내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앉아서 일하기와 서서 일하기를 번갈아 하는 모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 조절형 책상을 사용하면 근무자가 유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근무 방식은 정기적인 자세 변경으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마다 앉기와 서기를 교체하고 간단한 휴식시간 활동, 레하면 스트레칭, 짧은 걷기 등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한숨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 말입니다. 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이 한숨 쉬지 마. 한숨 한번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이 날아간다 등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단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숨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는데요.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입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부전적 요인 때문일 수 있거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보관 환경의 위생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 달걀이 신선하고 반점과 함께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으며,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정상 상태이고, 이상한 냄새가 없으며, 노른자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달걀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 껍질에 반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비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소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신통 방통하게 짧게 생긴 남자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신통방하고요.
1: 둘째.
2: 네,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다니다.
2: 그렇죠. 셋째.
1: 네, 셋째는
2: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2: 음악 네. 주세요.
1: 큐.

0: 박수!
1: 들어가셨어요.
0: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1: 네. 이쪽은 제가 갖고는 것들입니다.
0: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세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자른 건 대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담의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모방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0: 아,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야야야야야. 그 머리도 이렇게 잘했고 아주 이렇게 각설이 모양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앞에서 만담이든 재담이든 있는 그대로 길을 쫙 펼쳐봐. 펼쳐봐. 쫙.
2: 여기서요?
0: 어, 대담하게 바로 대담하게.
1: 어. 자, 미래의 만담가 이민아양을 박수로 드리겠으면 고맙겠습니다.
0: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서 시작.
2: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더 크게 네 하고 해주셔야죠.
0: 얘가 좀 여러분 하면 크게 예
2: 해주세요. 박수. 여러분.
3: 예.
2: 준비되셨죠?
3: 예.
2: 다 같이 두 손 들고.
0: 어, 손 들고 손 들고
1: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이 뒤에 뭐가 없어요?
2: 네. 쟤님은 근데 더 하겠다는데 쟤님 나 하지 말라고.
0: 아이, 시간이 없어. 그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그래. 아니, 가만 기다려.
1: 형제님은 뭐 하러 나오셨어요?
4: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1: 아, 말 좀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학생 이름이 뭐예요?
4: 안 듣깁니다.
1: 아니, 안 느껴요? 아니 남들이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4: 안 듣깁니다.
1: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안 듣긴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 안 듣긴다.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렇단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자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나와주시죠.
5: 강아지
6: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1: 예.
0: 너는 소위 양기인데 양신데 계좌에서 예. 양계장.
1: 예.
0: 강아지.
1: 자, 우리 강아지는

0: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1: 그렇죠.
0: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2: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1: 자자자, 믿지매 판다, 본전에 판다, 빨리 와보셔.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0: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1: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0: 그 거짓말에서가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2: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이, 나온다.

0: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잘한다! 잘한다! 시작!
1: 아, 네, 저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2: 아니, 나는 그냥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노래. 자, 여러분!
1: 지금부터 우리가 대담을 엮어드리겠습니다.
2: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0: 네.
2: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짓말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거짓말!
2: 예.
1: 거짓말 하면 그 속에 어림 높죠.
2: 아니, 무슨 말입니까?
1: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2: 자, 이거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1: 우리 집은 대대손손 거짓말 제조공사입니다.
2: 에헤이, 저희 집은 거짓말 전문 특허까지 낸 집안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
1: 그 거짓말은 다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2: 아이고 참나 오늘 상대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어떻게요?
2: 제가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글쎄 국수 두 그릇을 지켜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1: 그래서요?
2: 그래서 내가 후딱 따라가서 한 그릇 도와서 제 거 먹어줬어요.
1: 그거 가지고 난 말이죠.
2: 예, 예.
1: 지난 여름에 참외 도둑질을 갔었는데 참외 한 주머니를 메고 도망을 치다가 얼마 만에 쫙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참외가 몹땅 깨졌지 모릅니다.
2: 어머나. 아이 사람아. 아이 한 여름에 얼음강판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강판.
1: 아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2: 서라.
0: 여기
1: 놀랐다야? 어때?
3: 노래방이 어디 있을까?
1: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3: 그래. 공산당은 노래방도 모른단 말인가?
1: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반복편은 하도 알았겠다. 어때? 뭐 보니?
4: 모방 잘해요.
0: 모방 잘하죠.
4: 그렇죠.
0: 우리는 또 춤이면 춤입니다.
4: 오, 그러네요.
0: 갑니다.
4: 그래요.
0: 그만. 이야.

0: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2: 저기 저 우리 며느리를 좀 봐.
0: 어느 게?
2: 야, 제가 들죠.

0: 귀엽게 생긴 새기를 그려.
1: 어, 저기 저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0: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쑥한 게 얼마 없어.
1: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0: 야, 다니엘 사람에는요, 요 위신 있어.
1: 야, 무슨 시다?
0: 귀신 있다고.
1: 오, 그런구나. 또 귀신 있다고.
0: 오, 태나부터 뭐 귀신 하며 그래요?
1: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시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0: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1: 오, 이게 또 어무랑이야.
0: 어, 우리가 아느냐? 공부를 한다 하면 그 제동시 없이 했대요.
1: 가 원래 어디 재성씨께 생겨서
0: 무엇이겨라?
2: 잘했다. 잘했다.
3: 에구 에구야야. 한참 보니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공통 출다는 치고. 자, 통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2: 예.
3: 우리 말에는 통짜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2: 예.
3: 예를 들면.
2: 예.
3: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시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2: 예.
3: 우리 재단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2: 예.
3: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2: 예.
3: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2: 옳소.
4: 지금 우리 대남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대남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2: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4: 네, 정말 지금 우리의 대남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곳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당신...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가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의 최중심 APP, 옌지 룽메이 APP와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앞, 부.
1: 라디오 소설 순자의 남경, 원작 김여, 53번째 시간입니다.

0: 파이프를 들고 할아버지의 파이프와 비교해 보였다. 고롯의 나무를 깎아 만든 파이프. 같은 거푸집에서 뽑아내기라도 한 듯 꼭 같았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손에 달아 뼈처럼 반질반질해졌고 하나는 만든 후로 애견가게 손을 거치지 않은 듯 목 쪽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다. 파이프 댁에 새겨진 이름도 방금 목을 넣기라도 한 듯 또렷하다. 할아버지의 파이프에서 가려볼 수 있는 금자외계, 달아져 핵이 지워진 다른 한 글자는 언덕 능자였다. 두 글을 합치면 금등이 된다.
1: 남경을 왜 또 금등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금등이라는 명칭은 저 동쪽에 위치한 정산에서 유래합니다. 정산은 옛날에는 금등산으로 불리웠는데 전국시대 초나라 위왕이 원나라를 대파하고 보니 제왕의 기가 서려 있는지라 금으로 만든 인형을 묻어서 그 왕기를 눌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0: 종혁이와 하루꺼기 남경 행차를 안내했던 남경대학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를 선행하고 있는 장 교수가 들려준 남경의 별칭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루꼬는 파이프를 두 손에 모아든 채 한참 동안 문칫거렸다. 그러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1: 오지상이 어려서 입대 참전하셨고 싸움터로 출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0: 할아버지는 이 파이프를 전리품으로 가져오셨겠지요.
1: 할아버지가 허우적거리며 몸을 돌렸다. 돌아간 인맥, 퀭해진 눈길로
0: 중국이었지요.
1: 그 말을 힘들게 내뱉으며 하루코는 파르르 미세하게 떨리는 오조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하루코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고받은 손으로 파이프를 낚아채려 했다. 말라버린 갈수년의 식물의 가지 같은 그 뼈마른 손이 안쓰러워 하루코는 파이프를 할아버지의 손에 문짓거리다 말고 또 한 번 나지막하게 물었다.
0: 난킹에도 가셨지요?
1: 할아버지가 아래 턱을 달달 떨었다. 딱딱딱. 의치와 파이프에 물줄이가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추운 계절의 도래를 알고 딱딱구리가 단말마로 나무 등거리를 쪼아대는 소리 같은 그 타금에 하루코는 전신에 오소서 돋는 소름을 느꼈다. 덜렁 파이프가 할아버지의 입에서 빠져 떨어져 내렸다. 할아버지는 고받은 손으로 바닥을 참빗질했다. 다시 파이프를 주워들려 했다. 물에 빠진 자 허우적거리듯 고받은 손을 떨며 파이프를 주워들려 했다. 그런 할아버지를 하루코는 낯선 눈길로 지켜보았다. 홀연 저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이질감에 하루코가 몸을 후딱 일으켰다. 고양이가 하루코의 발길에 걸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0: 어머니가 교대해 줄 거예요.
1: 쫓기듯 달려나가던 하루코는 미닫이 문가에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부르려니 잠깐 귀를 기울였지만 아니었다. 노래였다.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분명치 못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순간 또 한 번의 전율이 쓰나미처럼 하루곡에 일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 노래의 곡조를 하루코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갑작스런 추위의 채찍질에 맞은 듯

두 팔로 어깨를 감싸놨다. 다다미 바닥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그 주위에 엉그리고 있는 고양이들. 헛개비 보는 듯한 눈길로 보았다. 순아, 광옥이, 억분이, 영신이, 해옥이, 말자. 고양이 이름들이 다시 원혼의 이름처럼 놀랐다. 노래는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간신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종류 벌레처럼 스멀스멀 새어나와서 다다미 바닥에 천천히 굽밀다가 하룻곡의 발목이와 진짜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명무령 제작의 명무령 5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짧은 영상과 빠른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잠시 멈춰 천천히 생각하는 여유를 갖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가끔 밤늦게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삶의 태도와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깊이 헤아리는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맞춰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보다 흐름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빠른 일상에 쫓겨 소홀히 지내온 소중한 인연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거치면 평소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고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미처 마음을 쓰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웅심 깊다입니다. 웅심 깊다의 첫 번째 의미는 생각, 뜻, 사랑 같은 것이 매우 넓고도 깊다는 뜻입니다. 평소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너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웅심 깊은 마음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속에 담긴 진심과 깊은 사고가 돋보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웅심 깊다의 두 번째 의미로 겉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고 차분한 분이십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들고 고된 일이 닥쳐도 쉽게 표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가족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웅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웅심 깊다의 세 번째 의미는 무게 있고 경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벼운 농담이나 허튼 소리를 삼가하고 항상 진중하고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 무게 있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두고 웅심 깊은 말을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변 어른들의 웅심 깊은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가볍고 흔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깊은 울림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이 되바라지지 않고 깊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선이 쉽게 닿지 않을 만큼 깊고 푸른 밀림은 고요하고 깊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처럼 깊고 울창한 자연 풍경을 웅심 깊은 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웅심 깊다는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 진중한 성품과 언행, 나아가 고요하고 깊이 있는 자연 풍경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묻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요년성 대련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하계 다보스 론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영이 전국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주석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 문화는 도시의 영혼입니다. 습금형 정성이란 전통 거리와 골목, 고건축물, 문물을 잘 보호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역사와 문맥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각지는 종속의 당무를 명심하고 도시 건설 과정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길을 견제하며 역사 문화 보호 전승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활성화 이용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주평강 역사문화거리는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유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객들은 정자와 골목에서 옛 건물을 구경하고 민속을 음미하면서 수향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2023년 7월 평강을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석에는 평강 역사 문화 거리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강화하는 귀중한 재보임으로 잘 보호하고 잘 발굴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청소기 당무를 명심하고 강과 고리가 인접하고 도시화물이 공생하는 도시 구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모든 옛 건축물과 고목, 옛 우물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곤곡, 평탄, 견사 등 무형 문화유산을 널리 보급하면서 지역 특색을 한층 더 살렸습니다. 올 상반기 평강 역사 문화 거리를 찾은 관광객이 연인수로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의 기억을 남겨 향수를 살려야 합니다. 습금형 정수기는 도시 문맥 전승에 깊은 충실을 돌리며 보호와 전승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소기는 도시의 역사 문화 유물은 선인의 지혜를 축적한 것이며 도시의 내포, 품질, 특색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와 발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도시의 역사 문맥을 전승하는 데 중심을 돌리며 로인을 대하듯 도시의 옛 건축물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도시의 역사 문화 기억을 보존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서 역사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지 말며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며 소규모 개조를 더 많이 도입하고 문명 전승과 문화 지속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14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에 대한 보호와 전승 정책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역사 문화 예성은 145개, 지정한 역사 문화 거리는 1,300여 개, 승인한 역사 건축물은 7만 2천 곳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계열 종합 단체를 형성했습니다. 도시 문맥을 전승하면서 보호가 기초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역사 건축물 1만 5천 곳을 보수하고 역사 문화 옛 성과 구역에 대한 보호 승격 공사를 전개하며 300곳의 역사 문화 거리와 골목을 보수하고 승격시킬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마다 료산 국면을 답하기 위해 각지는 특색이 자그마하고 본래 모습을 애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전주 예성은 170여 갈래 거리와 골목에 대해 단계적인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민남 건축 기회 전승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형문화 유산 대표 전승인들을 동원해 세례식 공예화 형태, 제작, 방법과 옛 건물 활용 원칙에 따라 석조 등 많은 민남 건물 전통 공예를 재현시켜 다원화 공존의 지역 풍모를 충분히 보존했습니다. 옛 정원에서 옛 단장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진강 기슭에서 오리를 쫓는 등 특색 민속으로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전주는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절강성 소흥에서는 유람선 관광과 량한 불꽃놀이가 펼쳐진 가운데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옛 성에서 즐거운 연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송이 보유한 역사 문화 고려와 골목은 8곳, 건물은 14,000여 채에 달합니다. 최근 송씨는 21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동네 대개 소규모 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 도로를 청소판 길로 복원하고 전통 대문을 보존하는 것부터 기반 시설을 개량하고 보완하기까지 현재에서는 옛 모습을 그대로 두는 전자에 원주민들을 위해 세대별 맞춤 방식의 개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전 속에서 보호하고 보호 속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한 문물, 역사 건물, 공업 유산, 역사 문화 거리와 동네 등을 활성화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경영 형태와 신동력을 도입해 문맥으로

0: 도시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자기 도시로 불리는 경덕진에는 160여 곳의 옛 도자기 강화터가 있습니다. 현재 수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창의거리, 도자기 마을을 건설하고 옛 거리와 작업장을 경제 발전을 결인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번 단오설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경덕진을 찾아 보량차를 마시고 경덕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이곳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인수로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안성벽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가장 완비한 옛 성벽 중 하나입니다. 수안시는 전로, 정로 등 고대 건물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문화, 무형문화 유산과 민속을 주제로 하는 존시 체계를 구축해 문물 공간을 문화 전파의 중요한 담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북 정정 옛성에서 조조 광제 교도까지 상덕하 거리에서 평려 옛 거리까지 고금을 융합한 도시는 문맥을 전승하는 가운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고품질 생활을 위해 도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련영성 대련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구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진흥화, 녹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공략 강화 산업과 산업 기반 재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비 제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치어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련 선박 중공그룹 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기업의 업무 발전 상황 등에 관한 소개와 대련시 선박 공업 발전 보고를 청취하고 건조 중인 선박이 올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선박 건조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고급 선박 제조는 첨단 기술, 고난도, 고부가가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공략을 다그치며 뛰어난 재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 골간 인력과 산업 노동자를 육성하고 자주 혁신 능력을 가열층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리념 혁신과 제품, 서비스 승격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장비 제조 발전에서 비교적 좋은 기반을 갖춘 대련 조선업은 국제 시장을 주목하고 핵심 분야의 착안에 지속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며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 지적 산업 단지를 육성하고 세계 인류의 조선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일중그룹 대련 원자력 석유화학 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원자력 석유화학 등 장비 연구 제조 상황을 상세히 리뷰하고 작업장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 가공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선진 원자력 등 고급 장비는 국가 에너지, 산업, 과학기술 안전 등 면에서 중대한 일을 가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다그치며 창의적 설계 능력과 정밀 제조 능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려면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석유화학 장비의 개발과 생산은 관련 산업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지능형 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표준 갱신과 승격을 추진하며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 등 규범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표적 중대 기술 장비 분야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또 현장 기술자들과 교류하면서 장인 정신을 발양해 기업 발전과 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오성룡이 수행했습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하계 다보스 론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론단 기간에 리강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고 론단에 참석한 외국 레빈들을 만나고 상공계 대표들과 좌담회를 갖게 됩니다. 방글라데슈 타릭 총리, 기네아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테노프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국 우치르르 총리, 몬테네그로

0: 스파이치 총리가 론단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90여개 나라와 지역의 종기, 공산계, 학계, 언론계 대표 1,7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1: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조석회의가 21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조석인 왕혼영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서기에 최근 중요연설과 중요한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조석은 습금평 방건설 사상은 강당 강국에서 중대한 현실적 이와 장원한 지도적 이가 있으며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방건설 사상 학습 관찰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인민정협의 성격과 지위를 견지하며 전문협상기구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 중심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과 업무 성과에 학습 성과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등 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킨 데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 관련 분야의 정협위원들이 조사연구, 이안제출, 사회정서와 민심정보에 대한 시찰과 고찰 등을 통해 이견과 제안을 제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할 데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통합 추진 조율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국가 전략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핵심 과제 차관에 조사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협상과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과 인재의 자주 양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는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이정 초안과 일정을 심의 채택하고 8월 하순 북경에서 전국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위소동, 후귀송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 자격을 취소할 때 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제출해 추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정협 부두석 목홍, 강신치, 주영신, 양진이 습금평 총서기 최신 중요연설과 중요 지시정신 학습 관찰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전국정협 부두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이제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0: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가 22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현재 세계 정세가 복잡 다변화하고 산업 공급망의 파편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리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완전한 산업체계, 소대형 시장 등 우위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세계 경제 혈맥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인 소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정설상은 각 측과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소통을 수호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법안보화를 방지하고 산업공급망의 글로벌 공공재 속성을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원활화를 강화하여 진정한 다자주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녹색 저탄소를 명분으로 삼아 보호주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의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융합발전을 강화하여 혁신체인과 산업공급망의 심층융합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보완, 호혜상생의 산업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자원공유를 강화하여 글로벌 에너지와 핵심 광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과 소통을 위해 량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정설상은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샤틸레 부대통령, 국제상회 등 기구 책임자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 전 종설상은 박람회 전시관을 순회하며 관련 기업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자리 용 안전 확대 최적화 행동 방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관련 책임자들은 여러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자리 용 규모 유지와 확대 질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 방안은 시장 접근 확대, 외상 투자 비밀성 제고, 투자 촉진 수준 향상, 외상 투자 서비스 보장 체계 보완,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부장이며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직업기능교육기구, 직업대학, 고수준, 리농이, 기렬대학 대외개방 시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북경의 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재고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추가했다고 표했습니다. 릉격 부부장은 또 생물기술, 외상단독출자병원 개방시범의 지역범위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사 책임자 현금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더 많은 분야에 질 수 있는 개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항의 시험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질 수 있는 개방을 추진하며 시기적으로 외자 인입 규제 목록을 축소할 것입니다.
0: 도시 지하시설물은 국가 용망 건설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가스, 급수, 배수, 오수, 난방관로, 종합관로 등 여러 류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용망 미래를 찾다. 오늘은 다양한 기능의 도시 지하시설물이 분산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모하는 과정을 조명해봅니다. 6월 3일 심야 허북성 수주의 도시생명선 안전공사 관측센터에서 급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직 공정사 역신황은 플랫폼 데이터상 한 곳의 가스 밸브종에서 가스 농도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신황은 가스 밸브종 내부에 설치한 가연성 가스진흥형 관측기기를 가리키며 지휘대청에서 들린 경보음은 바로 이 장비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배관 안전 밸브 나사 문제였고 교체 후 가연성 가스 농도가 제로가 되면서 3급 조기 경보가 곧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란 전단 감지 장비는 현지 40여 종의 총 4,642세트가 설치돼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24시간 전 전후적 안전 관측을 실현했습니다. 올 들어 이미 28건의 위험을 성공적으로 조기 경보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했습니다. 중국 건축주식유한회사 3국 도시생명선 연구개발총감 호자환은 물, 전기, 가스, 난방, 네트워크 등은 마치 인체의 신경, 혈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업종마다 각자 관로만 처리하다 보니 도로 지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현대정보기술에 의거해 더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처리하고 용향 범위를 줄이는 한편 승격 개조를 통해 후기 점검과 요지 보수를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갱신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약 77만 킬로미터의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을 건설하고 개조하며 도시 기반시설 생명선 안전공사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학 안전과학학원, 청와대학 합비공공안전연구원 원장인 원균영은 6개 관로망 협동발전의 배경하에 우리나라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은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등과 깊이 연동될 것이며 요효 투자를 견인함과 동시에 민생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균영 원장은 이로써 관로망 루출, 도로 침하, 도시 침수 등 사고가 대폭 줄고 이동과 거주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1: 경기 관람, 공연, 체험, 쇼핑, 외식을 결합한 월드컵 특색 행사를 펼치고 시민들이 집 앞에서 축구의 열기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축구 열기는 청도의 옛 도심에서도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음료 가게 주인 강세 씨는 월드컵 기간 고객이 평소보다 50% 내지

0: 10% 증가하고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종성 스포츠 리그도 막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려녕, 길림, 흥룡강,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가 참가한 전국 최초의 지역성 축구 리그전인 동북 도시 축구 슈퍼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들은 경기장 밖에서 문화 공연, 무형 문화 유산, 퍼레이드, 특색 미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심양 축구 팬 전호 씨는 동북 도시 축구 슈퍼리그를 통해 전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동북 지역의 문화 교류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오설 연휴 기간 2026년 북경 장가구 로드 사이클링 오픈전이 북경 세계원예박람회 국제관광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생태 경관지를 가로지르는 코스는 많은 선수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대회 기간 주변 호텔 주문과 외식 소비액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지역 소비를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북경시 영경구 스포츠국 주한부국장은 야외 스포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수한 경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민과 선수들에게 경기 장소와 소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6월 20일 오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려뇽함 항공모함 표대가 원해 실전 훈련을 원만히 마치고 정도 모항으로 귀향했습니다. 40여일간 이어진 훈련에서 표대는 남해, 서태평양 등 해역과 공역을 누비며 실전과 운용, 검증을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항공모함 표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려뇽함 편대는 여러 훈련 해역과 공역을 전전하면서 조기 경보,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로켓 연합 체계, 대항 훈련, 함재기 전술 비행, 표대 수색, 구조 등 다양한 과목을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휘 전법 능해 항공모함 편대의 원해 작전 체계 운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훈련 기간 일본 함정과 항공기가 수차례 근접 추적, 감시, 도발을 했으나 려뇽함 현대는 전 과정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한 한편 함재기 전투 비행을 연이어 진행하고 전투 대응을 요연하게 조난하는 등 조문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응했습니다.
0: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6월 22일 청장고원 생태보호집법 검사를 가동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집법 검사 소조는 사천, 서장, 감숙, 청계, 신강 등 5개 성 자치구에서 현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각 검사 소조는 업무 보고 청취, 조담회 개최, 현장 검사,
1: 귀국길에 올랐으며 전문가와 기술 차원의 협상은 지속할 것입니다. 이란 대표단 단장이며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 바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는 결코 전쟁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란이 제정한 기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란과 미국은 레바논의 영토 안정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량의각서도 영토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관련 조항을 계속해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양측은 레바논 주민의 귀향을 돕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군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정부는 22일 일반 허가증을 발표하고 8월 21일까지 기간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일반 허가증은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수입과 미국의 참여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통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우는 미국은 현재 레바논 정세와 관련해 일련의 관측 기재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办公실이 22일 밤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장, 총참모장, 국방사령부 사령관이 전화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계속해 결단적 행동을 취해 이스라엘 장병과 군중에 대한 위협을 물리치고 레바논 남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며 레바논 남부의 이른바 안전구를 계속해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기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동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렬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림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해석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정수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인민이 우리를 기대하니 오직 변함없는 의지와 부지런한 실천으로만 시대와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국가 위협 발전의 전반적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늘 인민복지 증진을 발전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이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주왕 당학교에서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교장 사춘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미국 에델만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민중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정부를 이토록 신뢰할까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관계는 편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하루는 소중하게. 가끔은 짤막한 이런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가끔은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수록 조금 이런 힘이 되는 좋은 글들을 조금 많이 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소나이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1: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2: 신통방통하게도 나는 이 남자의 몸통을 통째로 잡고 있습니다.

0: 아닙니다.
1: 자이.
0: 하세요, 하세요.
1: 신통방통하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 있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몇 가지인데요?
0: 세 가지요.
1: 아, 첫째는?
0: 네, 첫째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썩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1: 이게 틀리고.
0: 아니, 뭔데요?
1: 신통방통하게도 네. 공통점이 네.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역바르다.
0: 아이고, 뭐라고요? 둘째.
1: 둘째, 둘째. 네.
0: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닌다.
1: 아, 같이 그냥 같이 쳐다다니까
0: 그렇죠. 아. 셋째.
1: 네, 셋째는
0: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1: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얘들아 나오라.
0: 음악 네. 주세요.
1: 큐.

0: 이게 바로 내가 키우는 영재들이요, 이게. 네.
1: 입덕은 제가 갖고는 것들입니다.
0: 아들, 아무리 봐도 이쪽에 좀 내가 좀 보고 때도 쓰게 생겼네, 이게.
1: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한다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그 재단에 그 네. 속성이 뭐 어떤 것이 있죠, 뭐.
1: 아, 재담을 하려면은 예. 말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해야 하고 오. 춤도 잘 춰야 하고 모방도 잘해야 한다, 아. 이겁니다.
0: 내가 그런 속성들 미리 알고 네.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다 이게
1: 아 그러셨어요?
0: 예. 예. 예. 각설아 야 니부터 나와라 각설아 박수
1: 잘했다. 아니, 끝났어요?
2: 네.
1: 이 뒤에 뭐가 없어요?
2: 네. 괜히 도와줬는데 괜히 나 하지 말라고.
0: 아이 시간이 어? 없어 그랬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까? 시간이 없을까? 그래. 이 가만 기다려.
1: 형제님 뭐 하러 나오셨어요?
3: 아, 저 말 좀 하려고요.
0: 박자국이네.
1: 아니, 얘 목소리가 안 듣긴다잖아요.
0: 야, 이름이 원래 듣기라고요. 성이 안 쓰이고.
1: 아니, 그러면 안 듣기?
0: 그러니까 안 듣기지.
1: 아니 세상에 뭔 이름이 이렇게
0: 희한한데야. 선생님 인사하라. 경화선생이다. 제담하는 경화선생.
4: 죄송합니다.
0: 이름이 뭐야?
3: 듣기입니다.
0: 안 듣기입니다.
1: 아유 내가 미안해. 어, 그래 그러고 가서.
0: 듣기야 집 가자. 듣기야.
1: 안 듣기. 어머 남자가 울겠네요. 아니 근데.
0: 이름이 그렇단 말이지.
1: 아니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에? 이상하게 짓는
0: 건가요? 그쪽에는 나 무슨 별난 이름이 있어?
1: 아. 저희 팀에도 예. 이상한 이름 다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나와주시죠.
5: 강아지
6: 양계장입니다.
1: 들으셨죠? 강아지 양계장.
0: 아, 얘가 이름이 강아지.
1: 예,
0: 강아지고.
1: 예.
0: 너는 소위 양기인데 양신데 계좌이라서 예. 양계장.
1: 예.
0: 강아지.
1: 자, 우리 강아지의 양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물할지 박수로 청해주세요.
0: 박수!
6: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5: 그렇습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
0: 옳지.
6: 눈엔 눈이 들어갔으니 눈물이냐 눈 물이냐.
5: 말이 하는 말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이 말이라 하니 말은 말대로 말하고 말은 말대로 가니 어느 말이 좋은 말이고 어느 말이 좋은 말이라.
0: 와와와와와와와
6: 대단하네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거짓말이나 합시다.
5: 아이고 아이고 내 수고야지 수고야지 아이고 이러면서도 맨날 손동편 찾아 먹는 게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요.
0: 맞다.
7: 아우 야 나는 시집 아이 간다 아이 간단데
6: 이러면서도 맨날 거울 앞에서 치장하는 게 처녀의 거짓말이요.
0: 맞다.
5: 이러는 게 장사꾼들의 거짓말인데
6: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5: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라준다는 남자들의 거짓말이라고요.
6: 그

0: 오늘까지도 웃고 울고 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1: 우리 쪽에는 무식이 없네. 이게 다 나오는데. 어? 빨리 나온다.

0: 아니라고.
1: 무슨 말입니까?
2: 우리 집은 거짓말 전문 상점이라고요.
0: 자, 이거 저희 집은 네, 거짓말 전문. 아, 한여름에 오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간판.
2: 아니, 그래서

0: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병이요?
0: 남들이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병입니까?
0: 질투병.
1: 아, 우리 함께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그렇죠.
2: 저기 서 우리 며느리를 썸버.
0: 어느 게?
2: 야, 제가 들죠. 안산에서 즐겁게 생긴 새기를 그려.
0: 어, 저기서 제일 못생긴 새기를 그려.
2: 저기 어디 못생겼어? 얼굴도 갈쭉한 게 얼매가 없어.
0: 어우, 딱, 당나귀 같구나, 무슨.
2: 야, 다니엘 사람에는요, 영위신 있어.
0: 야, 무슨 시다?
2: 귀신 있다고.
0: 오, 그런 거나 또 귀신 있다고.
2: 뭐 태어나부터 막 귀신 귀신하며 그래요?
0: 아, 그나저나 그 집에 그 둘째로 공부한다 합치고 썰떡거리고 댕기던 게 어디 붙기나 붙었어?
2: 아니야, 청와대하게 붙었어.
0: 오, 이게 또 어무라우야.
2: 우리가 아느냐, 공부로 한다 아무것도 제동시 없이 했대요.
0: 원래 어디 재성식이 생겨서
2: 무엇이야?
3: 잘했다. 잘했다.
4: 에구 에구야야. 한꺼번에 이분들이 온통 여기서 체면에 채통에 다 이렇게 생겼구만.
3: 예, 체면에 채통 이게 무슨 어르신이신데요?
4: 이 사람아,
3: 예.
4: 이왕 재단 만나 홍보하러 나왔으면
3: 예.
4: 구수하게, 은근하게,
3: 예.
4: 가볍게, 재밌게, 유창하게 해야지.
3: 예.
4: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이게?
3: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디요?
4: 정말이 아이 통하는군 그래.
3: 예.
4: 자, 어디 잘 들어보게.
3: 예.
4: 자고로 재담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요.
3: 예?
4: 만담은 혼자서 찍고 받고 하는 것이었다.
3: 예?
4: 그래서 중에는 빨리 한 것도 있으며 늦게 한 것도 있고
3: 예?
4: 빠름 속에 늦음이 있고 늦음 속에 빠름이 있고 통통 출자는 치고. 자, 통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3: 예?
4: 우리 말에는 통자 붙은 말이 많고도 많거니. 예를 들면
3: 예?
4: 머리 아프는 두통, 이 아프는 신통, 배 아프는 복통, 다리 아프는 족통, 담배통으로 얼통을 치면 얼통벌통이지만 내 입이 아무리 나발통이라지만
3: 예?
4: 우리 재난만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판에
3: 예?
4: 내 한마디 통소리는 고통스러워도
3: 예?
4: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가자 이겁니다.
3: 옳소!
5: 만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6: 한민족이 자기 언어 예술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민족 문화의 정취를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5: 그렇습니다. 대담 만남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예술입니다.
6: 네, 그래서 오늘 어습들에도 약간 서툴들에도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5: 네, 정말 지금 우리의 대담 만남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거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거라. 운명이 된다. 네,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방향으로 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자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 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해가 떠오른 지 두 시간이 지났다.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진 않았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배라고는 이제 세 척밖에 없었다. 그 배들도 멀리 해안 가까운 쪽에서 조그맣게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 난 지금껏 한 평생 아침 햇살에 눈이 많이 나빠졌을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멀쩡하다. 저녁 때 해를 들여다보아도 눈이 캄캄하지는 않으니까. 저녁에도 햇빛이 강한 법이지만 그러나 아침 햇살은 눈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로이의 머리 바로 위쪽 하늘에서 구남쪼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는 날개를 뒤로 쭉 뻗고는 비스듬히 밑으로 급강하로 내려왔다가는 다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날아올랐다.
1: 저놈이 분명히 무엇을 보았구나.
0: 로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1: 단지 먹이를 찾고 있는 자세가 아니야.
0: 로이는 새가 돌고 있는 것으로 서서히 배를 저어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을 아래로 똑바로 들었다.

의리우도록 했다. 그리고 로이는 물결을 헤치며 좀 더 빨리 속력을 내어 노를 저었다. 새를 이용하지 않을 때의 속도보다 조금 빠른 편이긴 했지만 새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정확하게 낚싯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였다. 새는 한층 높이 올라가서는 날개짓 없이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똑바로 아래로 내려왔다. 로이는 날치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물 우를 필사적으로 나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다! 로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커다란 돌고래다!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전으로 가는 낚싯줄을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철사줄로 된 낚시거리와 주낙이 달려있었다. 로이는 낚시에다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날치들이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새도 헛수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 돌고래떼들이 멀리 가버렸음을 알았다. 그놈들은 너무도 빨랐고 멀리 달아나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처진 놈 하나쯤은 잡히겠지. 혹시 그는 플랑크톤이 보이고 때로는 광선이 비쳐들면 이상 야릇한 색채를 띠기도 했다. 그것은 물결에 이리저리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며 기분 좋은 기포를 만들어내며 기다랗게 짙은 보랏빛줄을 일야드나 꼬리에 달고 물주머니처럼 둥실둥실 물속에서 들이오며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건 아과말라야! 하고 로이는 소리쳤다. 에이, 장녀 같으니라고! 아과말라는 스페인어로 독수라는 뜻이다. 로이는 노를 가볍게 저으며 물을 헤치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교육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적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교원 교재,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형식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며 자질 교육에서 확실하게 진정한 돌파를 가져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덕성을 갖추고 뜻을 세우도록 하고 지적 수준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전 교육의 보편적 발전, 의무교육의 도농일체화 발전, 일반 고중의 다양화 특색 발전,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교육에서의 빈곤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의해 학교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학교 운영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를 엄하게 다스리는 기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관리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의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수요에 따라 대학교의 지역적 배치, 학과 구조,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고등교육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학교의 과학적인 포지셔닝과 차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및 창업 교육을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학과 전공 동적 조정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인류대학교와 인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산학연 협동식을 촉진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각별히 중요시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도덕 수양과 기능 습득을 병행하고 실천과 교육을 결합시킨 인재 양성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각 분야, 각 업종을 위해 교육 자질 높은 산업 역군을 끊임없이 양성하며 직업학교 졸업생

0: 여성들에게 보다 넓은 직업 발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직업교육 책임 실천을 권장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직업학교와 업종, 기업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세계 각국과의 상호 포용, 상호 참조, 상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와 국내에 취약하거나 공백이거나 절실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에 초점을 맞춰 세계인류 자원과 합작해 학교 운영 수준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고 수요에 부합되는 자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류학 교육을 개발해 우리나라를 세계의 주요 류학 중심과 세계에 걸출한 청년들이 지향하는 류학 목적지로 건설해 해외의 최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고 미래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국가 외교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짧은 영상과 빠른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잠시 멈춰 천천히 생각하는 여유를 갖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가끔 밤늦게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삶의 태도와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깊이 헤아리는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맞춰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보다 흐름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빠른 일상에 쫓겨 소홀히 지내온 소중한 인연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거치면 평소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고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미처 마음을 쓰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웅심 깊다입니다. 웅심 깊다의 첫 번째 의미는 생각, 뜻, 사랑 같은 것이 매우 넓고도 깊다는 뜻입니다. 평소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너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웅심 깊은 마음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속에 담긴 진심과 깊은 사고가 돋보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웅심 깊다의 두 번째 의미로 겉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고 차분한 분이십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들고 고된 일이 닥쳐도 쉽게 표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가족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웅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웅심 깊다의 세 번째 의미는 무게 있고 경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벼운 농담이나 허튼 소리를 삼가고 항상 진중하고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 무게 있는 말을 건네는 모순한 성품과 언행, 나아가 고요하고 깊이 있는 자연 풍경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매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소 서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일하시나요? 네,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것의 건강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볼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척추 만곡 및 자세 불량을 초래합니다. 이는 만성 통증과 척추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매우 간단합니다. 최적의 직장 내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앉아서 일하기와 서서 일하기를 번갈아 하는 모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 조절형 책상을 사용하면 근무자가 요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근무 방식은 정기적인 자세 변경으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마다 앉기와 서기를 교체하고 간단한 휴식 시간 활동, 의뢰하면 스트레칭, 짧은 걷기 등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숨 쉬지 마. 한숨 한번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이 날아간다 등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 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단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숨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는데요.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 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입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폐기능 향상 효과로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수면 개선 효과로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네, 껍질에 반점이 생긴 달걀.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달걀 껍질의 반점은 달걀의 안전성 및 영양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달걀 껍질의 반점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탈계의 식습관, 건강 상태 또는 유전적 요인 때문일 수 있거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보관 환경의 위생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 달걀이 신선하고 반점과 함께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으며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정상 상태이고 이상한 냄새가 없으며 노른자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달걀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 껍질에 반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걀의 외관, 냄새, 조리 후의 맛 등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열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가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단체 확대학습회의 및 학습교양독서반 단체학습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시직속기관 귀를 검사 간부들이 전문 양성반에 참가했습니다.

0: 동북리그 연변 제2현장이 여름철 소비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근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단체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양독서반 단체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어떻게 의호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돼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임기기간 한 지역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 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아니라 현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의호 발전 경험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터득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 제조업 발전 방향을 확고히 견제하고 공업 강시 전략을 돌출하며 의약과 인삼, 복장, 자동차, 민속식품, 전자정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난관 돌파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특색 산업을 확대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제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건설과 관리, 기층사회관리, 민생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지수로 군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과 기타 시급 지도자,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일전 시직속 기관 귀를검사 사업위원회는 귀를검사 간부 전문 양성반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이번 양성반에는 시직속 각 부문의 귀를검사 간부 68명이 참가했습니다. 양성에서는 중앙 및 국가기관 부문 기관 귀를검사위원회 사업규칙, 당조의 당원 징계 사항 토론 및 결정 사업 절차 규정,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 귀를 처분 조례 등 당내 법규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고 교양 영화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이번 양상은 기관 귀를 검사 간부들이 정치적 위치를 더욱 높이고 홍색 전통을 계승하며 종합 직무 수행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도록 이끌어 고품질 기관 귀를검사 사업으로 기관 당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리그 연변팀의 첫 홈장 경기가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우리시 여러 음식점과 호텔에서는 동시에 관람 제2 현장을 마련하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축구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는 바 경기 흥행 효과는 여름철 소비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00% 금성 하남원앙점에서는 여러 대 고화질 텔레비전을 통해 동북리그 연변 홈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넓은 홀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며 경기의 명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위는 마침 주말과 명절을 맞아 연기를 왔는데 맛있는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리그를 보니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100% 금성 원앙점 점장 리효연은 가게 텔레비전을 20여 대 준비해 동북리그 기간 축구 경기

0: 기를 중개하고 있으며 정품 요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동북리그를 관람하며 연변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도 6층 화리스 맥주집을 관람 장소로 개방하고 맥주 할인 행사를 함께 진행해 축구 팬들에게 분위기 있는 휴식형 관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 마케팅부 총감독 마교려는 동북리그 기간 얼음 맥주를 특별가에 판매하고 있는 동시에 야외 대형 스크린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음향 설비도 전문급으로 갖췄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연변팀을 응원하기를 바랐습니다.
1: 축구를 매개로 두 도시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리그 연변 홈장 경기가 끝난 뒤 연변에서는 장촌 축구 팬들을 위해 전용 셔틀 차량을 마련해 질서 있게 연결 서역까지 배웅해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한 차례 축구 경기가 두 도시를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의 뜨거운 환영에서부터 경기장 안의 공동 응원, 경기 후에 따뜻한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여준 세심한 봉사와 진심 어린 교류는 연변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도시 이미지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꿈을 좇고 정을 나누는 이번 만남은 두 도시 형제의 정을 더욱 두텁게 했으며 동북은 한 집안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금일 시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장정노래 로소합동 공연 무대사상 정치 수업이 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학생 대합창 소원 성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 로소가 함께한 실황송 장정 노래는 뜨거운 감정으로 장정 정신을 노래했으며 정경 교과극 풍비는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무 공연 장정은 웅대한 무대로 홍군 장정의 장대한 려정을 생동하게 재현하며 구람없이 분투하는 장정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조양소학교 4학년 3반 학생 조이아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새 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시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시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시로간부 봉사 중심 공청단 시위 시교육국에서 공동 주관했습니다.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장정 정신을 빛내자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몰입형 무대사상 정치교실 형식으로 진행되는 바 홍색 가무 공연과 로소 합동 당총, 정경 교과극, 당사 상호 교류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장정 정신을 배우고 분투의 힘을 얻도록 이끌었습니다.
1: 일전 북단수학교 1학년 3반에서는 인민폐 소교실 주제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중국 농업은행 연결 성남지행 3.1군들이 학교를 찾아 모의 인민폐를 활용해 보고, 듣고, 만져보는 3단계 감별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민폐 관련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지폐에 있는 수인과 광변 잉크, 위조 방지선 등을 관찰하며 인민폐 위조 방지 지식을 배우고 올해서부터 위조 화폐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의식을 높였습니다. 북단수학교 1학년 3반 담임교원 경림은 이번 실천 활동은 교과서 속 인민폐 지식을 실제 교실 체험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화폐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지식과 성장 체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의련체 협력 공동 건설 성과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금일 연변 조이병원은 길림성 중의학과학원 제1임상병원 전문가팀을 초청해 전문가 진료와 교수 회진 등 개별 진료 지도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과학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개성화 재활 지도를 제공해 우수한 중의학 자원을 기층에 직접 가져가 군중들이 지문 앞에서 수준 높은 중의학 진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연변 조이병원 은 의련체 협력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성급 우수한 전문가 자원을 상시적으로 유치해 전수 및 부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학과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고 종합 의료 수준을 높여 군중들에게 더욱 우질적이고 더욱 효율적인 중의학 건강 봉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그늘 예능 프로그램 하하하하하 시즌 6 연결편 방영 이후 불고 있는 문화관광 열기에 힘입어 우리 시의 여러 주류 매체와 일일 미디어 창작자들은 출연진들이 찾았던 맛집들을 방문해 미식 탐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식 탐방단은 금목두 꼬치구이와 전조 비빔밥,

0: 은평관 냉면, 정선 낙지 마을 등 4개 촬영지를 찾아 현장 체험과 미식 평가 방식으로 연길터기 위해 조선족 음식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위지 관광객들에게 연길을 찾아 같은 메뉴를 맛보고 조선족 풍경을 체험하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도록 초청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출임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1: 태극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

0: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있다는 리더를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둔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0: 상하는경향이있기는하지만스스로조절할수있을겁니다
1: 다섯개부터일곱개에해당된다면시험부담을많이느끼고있네요자기가공부한것만큼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때면많을수있겠지요어쩌면학교생활도즐겁지않을때도있었을것같습니다
2: 내내지10개에해당된다면시험부담이매우높아서시험뿐아니라모든일에자신감이없고우한만큼성적이안나오니까평소에도우울하고불안한생활을하고있을수있겠습니다부모님이나선생님께말씀드려서전문가와상담을받아보는것도좋은방법이랍니다
3: 네친구들어때요방금아홉가지를얘기한데서우리친구들은몇개가해당이될까요한개에서두개는거의시험불안이없다고할수있고요세개에서네개가해당된다면약간의시험불안을느끼고있습니다그리고다섯개에서일곱개가해당된다면시험불안을많이느끼고있고요

0: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할수 있다며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논현성 대련시에서 조사연구를

0: 진행했습니다.
1: 공무원지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전국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주석회의를 조지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 문화는 도시의 영혼입니다. 습금형 정성이란 전통 거리와 골목, 고건축물, 문물을 잘 보호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역사와 문맥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각지는 정속의 당무를 명심하고 도시 건설 과정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길을 견제하며 역사문화 보호 전승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활성화 이용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문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주평강 역사문화거리는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유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객들은 정자와 골목에서 옛 건물을 구경하고 민속을 음미하면서 소향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2023년 7월 평강을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석에는 평강역사문화거리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는 귀중한 제보임으로 잘 보호하고 잘 발굴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청소기 당무를 명심하고 강과 고리가 민접하고 도시와 물이 공생하는 도시 구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모든 옛 건축물과 고목, 옛 우물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곤곡, 평탄, 견사 등 무형 문화유산을 널리 보급하면서 지역 특색을 한층 더 살렸습니다. 올 상반기 평강역사문화거리를 찾은 관광객이 연인수로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의 기억을 남겨 향수를 살려야 합니다. 습금평 정속에는 도시문맥 전승에 깊은 충실을 돌리며 보호와 전승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속에는 도시의 역사문화유물은 선인의 지혜를 축적한 것이며 도시의 내포, 품질, 특색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와 발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도시의 역사 문맥을 전승하는 데 중심을 돌리며 로인을 대하듯 도시의 옛 건축물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도시의 역사 문화 기억을 보존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서 역사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깊이 중시하고 눈앞의 리익에 급급해하지 말며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며 소규모 개조를 더 많이 도입하고 문명 전승과 문화 지속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14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에 대한 보호와 전승 정책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역사문화예성은 145개, 지정한 역사문화거리는 1,300여 개, 승인한 역사건축물은 7만 2천 곳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계열종합담체를 형성했습니다. 도시의 문맥을 전승하면서 보호가 기초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역사건축물 1만 5천 곳을 보수하고 역사문화 옛 성과 구역에 대한 보호 승격 공사를 전개하며 300곳의 역사문화 고리와 골목을 보수하고 승격시킬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마다 료산 국면을 답하기 위해 갖추는 특색에 착안하고 본래 모습을 애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전주 예성은 170여 갈래 거리와 골목에 대해 단계적인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민남 건축 기회 전승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들을 동원해 세례식 공예화 형태, 제작, 방법과 옛 건물 활용 원칙에 따라 속초 등 많은 민남 건물 전통 공예를 재현시켜 다원화 공존의 지역 풍모를 충분히 보존했습니다. 옛 정원에서 옛 단장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진강 기슭에서 오리를 쫓는 등 특색 민속으로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전주는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절강성 소흥에서는 유람선 관광과 량한 불꽃놀이가 펼쳐진 가운데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옛 성에서 즐거운 연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소흥이 보유한 역사 문화 거리와 골목은 8곳, 건물은 14,000여 채에 달합니다. 성에서 조조 광제 교도까지 상덕하 거리에서 평려 옛 거리까지 고금을 융합한 도시는 문맥을 전승하는 가운데 종하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하면서 경제

0: 사회 발전과 조민들의 고품질 생활을 위해 도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6월 22일 변영선 베렌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구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진흥구와 록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공략 강화 산업과 산업 기반 재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비 제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치어 구축해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련 선박 중공그룹 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기업의 업무 발전 상황 등에 관한 소개와 대련시 선박공업 발전 보고를 청취하고 건조 중인 선박이 올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선박 건조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고급 선박 제조는 첨단 기술, 고난도, 고부가가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공략을 다그치며 뛰어난 재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 골간 인력과 산업 노동자를 육성하고 자주 혁신 능력을 가열층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리념 혁신과 제품, 서비스 승격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장비 제조 발전에서 비교적 좋은 기반을 갖춘 대련 조선업은 국제 시장을 주목하고 핵심 분야에 착안해 지속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며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 집적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세계 인류의 조선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일중그룹 대련 원자력 석유화학요한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원자력 석유화학 등 장비 연구 제조 상황을 상세히 리하였고 작업장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 가공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선진 원자력 등 고급 장비는 국가 에너지, 산업, 과학기술 안전 등 면에서 중대한 일을 가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다그치며 창의적 설계 능력과 정밀 제조 능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려면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석유화학 장비의 개발과 생산은 관련 산업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지능형 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표준 갱신과 승격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등 규범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표적 중대 기술 장비 분야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또 현장 기술자들과 교류하면서 장인 정신을 발양해 기업 발전과 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오성룡이 수행했습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대련에서 열리는 제17회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론단 기간에 리강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고 론단에 참석한 외국 레빈들을 만나고 상공계 대표들과 좌담회를 갖게 됩니다. 방글라데슈 타릭 총리, 기네아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테노프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국 우치르르 총리, 몬테네그로 스팔치 총리가 론단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90여 개 나라와 지역의 종계, 공산계, 학계, 언론계 대표 1,7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1: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52차 주석회의가 21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서기에 최근 중요 연설과 중요한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강당 강국에서 중대한 현실적 이와 장원한 지도적 이가 있으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 학습 관찰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인민정협의 성격과 지위를 견지하며 전문협상기구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 중심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하는 실제 행동과 업무 성과에 학습 성과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

0: 진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등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킨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 관련 분야의 정기업 위원들이 조사연구, 이안 제출, 사회 정서와 민심 정보에 대한 시찰과 고찰 등을 통해 이견과 제안을 제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발전을 통합 추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통합 추진 조율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국가 전략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핵심 과제 사간에 조사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협상과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과 인재의 자주 양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합니다. 회의는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이정 초안과 일정을 심의 채택하고 8월 하순 북경에서 전국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선은 또 위소동, 후귀송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위원 자격을 취소할 때에 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하고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제출해 추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정협 부두석 목홍, 강신치, 주영신, 양진이 습근평 총서기의 최신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찰을 둘러싸고 발언했습니다. 전국 정협 부두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이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 제4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22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솔상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솔상 부총리는 현재 세계 정세가 복잡 다변화하고 산업 공급망의 파편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세계 각국 인민의 공동리기에 부합한다고 표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완전한 산업체계, 소대형 시장 등 우위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세계 경제 혈맥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인 소통을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정설상은 각 측과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소통을 수호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법안 보화를 방지하고 산업 공급망의 글로벌 공공재 속성을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원활화를 강화하여 진정한 다자주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녹색 저탄소를 명분으로 삼아 보호주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의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융합발전을 강화하여 혁신체인과 산업공급망의 심층융합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보완, 호혜상생의 산업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자원공유를 강화하여 글로벌 에너지와 핵심 광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과 소통을 위해 량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정설상은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샤틸레 부대통령, 국제상회 등 기구 책임자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개막식 전 정설상은 박람회 전시관을 순회하며 관련 기업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0: 국문보도판공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자리용 안정 확대 최적화 행동 방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관련 책임자들은 여러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자리용 규모 유지와 확대 질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 방안은 시장 접근 확대, 외상 투자 비밀성 제고, 투자 촉진 수준 향상, 외상 투자 서비스 보상 체계 보완,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 부부장이며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직업기능교육기구, 직업대학, 고수준, 리농이, 길월대학 대외 개방 시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북경의 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재고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추가했다고 표했습니다. 윤격 부부장은 또 생물기술, 외상단독출자병원 개방시범의 지역 범위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사 책임자 현금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더 많은 분야에 질서 있는 개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시험구와 해남 자유무역 강의 시험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며 시기적으로 외자 인입 규제 목록을 축소할 것입니다.
1: 도시 지하시설물은 국가 욕망 건설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가스 급수, 배수, 오수, 난방 관로, 종합 관로 등 여러 류행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회, 욕망 미래를 찾다. 오늘은 다양한 기능의 도시 지하시설물이 분산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변모하는 과정을 조명해 봅니다. 6월 3일 심야 호북성 수수의 도시생명선 안전공사 관측센터에서 급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당직 공정사 역신광은 플랫폼 데이터상 한 곳의 가스 밸브종에서 가스 농도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신광은 가스 밸브종 내부에 설치한 가연성 가스 지능형 관측기기를 가리키며 지휘대청에서 들린 경보음은 바로 이 장비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배관안전 밸브 나사 문제였고 교체 후 가연성 가스 농도가 제로가 되면서 3급 조기 경보가 곧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란 전단 감지 장비는 현재 40여 종의 총 4,642세트가 설치돼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24시간 전 전후적 안전 관측을 실현했습니다. 올 들어 이미 28건의 위험을 성공적으로 조기 경보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했습니다. 중국건축주식유한회사 3국 도시생명선 연구개발총감 호자환은 물, 전기, 가스, 난방, 네트워크 등은 마치 인체의 신경, 혈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업종마다 각자 관로만 처리하다 보니 도로 지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현대 정보기술에 의거해 더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처리하고 용향 범위를 줄이는 한편 승격 개조를 통해 후기 점검과 요지 보수를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 갱신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약 77만 킬로미터의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을 건설하고 개조하며 도시 기반시설 생명선 안전공사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학 안전과학학원, 청와대학 합비공공안전연구원 원장인 원균영은 6개 관로망 협동발전의 배경하에 우리나라 도시 지하 매설 관로망은 컴퓨팅 파워망, 차세대 통신망 등과 깊이 연동될 것이며 요효 투자를 견인함과 동시에 민생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균영 원장은 이로써 관로망 루출, 도로 침하, 도시 침수 등 사고가 대폭 줄고 이동과 거주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망하면 업계는 표준화, 지능화, 협동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향후 지하 매설 관로망은 국가도시 지하 감지 네트워크로 승격되어 주민과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강대한 감지, 연산, 판단,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0: 6월 23일은 국제올림픽의 날입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스포츠 장면을 통해 스포츠 경영 형태를 활성화하고 인기를 모아 스포츠 산업의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는 경기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도 선호합니다. 상해시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경기 관람, 공연, 체험, 쇼핑, 외식을 결합한 월드컵 특색 행사를 펼치고 시민들이 집 앞에서 축구의 열기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축구 열기는 청도의 옛 도심에서도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음료가게 주인 강세 씨는 월드컵 기간 고객이 평소보다 50% 내지 60% 증가하고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종성 스포츠 리그도 막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료녕, 길림, 흥룡강,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가 참가한 전국 최초의 지역성 축구 리그전인 동북 도시 축구 슈퍼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들은 경기장 밖에서 문화 공연, 무형 문화유산, 퍼레이드, 특색 미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심양축구팬 전호 씨는 동북 도시축구 슈퍼리그를 통해 전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동북 지역의 문화 교류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유수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설 연호 기간 2026년 북경 장가구 로드사이클링 오픈전이 북경 세계원예박람회 국제관광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생태경관지를 가로지르는 코스는 많은 선수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대회기간 주변 호텔 주문과 외식 소비액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지역 소비를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북경시 영경구 스포츠국 주한부국장은 야외 스포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수한 경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민과 선수들에게 경기 장소와 소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6월 20일 오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모함 편대가 원해 실전 훈련을 원만히 마치고 정도 모항으로 귀향했습니다. 40여일간 이어진 훈련에서 변대는 남해, 서태평양 등 해역과 공역을 누비며 실전과 운영, 검등을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항공모함 편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에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려뇽함 편대는 여러 훈련 해역과 공역을 전전하면서 조기 경보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로켓 연합체계 대항 훈련, 함재기 전술 비행, 편대 수색, 구조 등 다양한 과목을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휘 전법 능력 등을 연마하면서 편대 실전 훈련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습니다. 태평양 모 해역에서 려뇽함 편대는 상륙 공격함 편대와 합동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체계 융합 훈련을 통해 원해 작전에서 항공모함 편대와 상륙 공격함 편대의 연동 효율성을 충분히 단련했습니다. 려뇽함 장욱은 훈련에서 편대는 실전 훈련을 견제하고 대공 통제와 방공, 대함 타격, 지원 옹호, 원해 종합구조, 실탄 사격 등 연습을 배치하고 주야간 다회차 함기 공격 방어 대항 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력 전투 모듈의 전문 집중 훈련을 통해 항공모함 편대의 원해 작전 체계 운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훈련 기간 일본 함정과 항공기가 수차례 근접 추적, 감시, 도발을 했으나 려뇽함 편대는 전 과정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한 한편 함재기 전투 비행을 연이어 진행하고 전투 대응을 요연하게 전환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응했습니다.
0: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6월 20일 청장고원 생태보호집법 검사를 가동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집법검사 소소는 사천, 서장, 감숙, 청계, 신강 등 5개 성자치구에서 현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각 검사 소소는 업무보고 청취, 조담회 개최, 현장검사, 선택검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법률 시행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집법 검사 과정에 검사 소소는 법률 선전과 보급, 법규 제도, 협조 기재, 전문 기획 작성, 생태 안전 배치, 생태 보호와 복원, 생태 위험 부담 방지, 보장 감독, 주요 난제와 문제점, 이견과 건의, 청장 고원 생태 보호법 개정 보완에 관한 이견과 건의 등 8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미국 협상은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새로운 언약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표단은 이미 귀국길에 올랐으며 전문가와 기술 차원의 협상은 지속할 것입니다. 이란 대표단 단장이며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파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는 결코 전쟁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란이 제정한 기제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이란과 미국은 레바논의 영토 안정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해각서도 영토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관련 조항을 계속해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양측은 레바논 주민의 귀향을 돕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군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정부는 22일 일반 허가증을 발표하고 8월 21일까지 기간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일반 허가증은 이란 원산지 원유와 석유 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수입과 미국의 참여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통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원은 미국은 현재 레바논 정세와 관련해 일련의 관측 기제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이 22일 밤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장, 총참모장, 국방사령부 사령관이 전화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계속해 결단적 행동을 취해 이스라엘 장병과 군중에 대한 위협을 물리치고 레바논 남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며 레바논 남부의 이른바 안전구를 계속해 유지할 것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4: 아닙니다.
5: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6: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7: 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별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동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에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첫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삼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의 안위를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나는 나를 잊고 인민을 새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이 사상을 인민을 위한 인민을 대변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인민의 이익과 염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론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인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습근평 정석이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논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시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강산은 인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10일 중공조항과 국무원의 음역설 할애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연설에서 총서기는 리백의 유명한 식구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식구는 오늘날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던 데서 또 어떤 새로운 계시를 줄까요? 오늘 프로그램의 보전 해설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러나 리옹은 그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고 이에 크게 화가 난 리백은 상리옹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첫 구절이 바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마리 하늘로 치솟는다 입니다. 리백은 시에서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언젠가 대붕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비유는 리백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그의 웅장한 기백, 비범한 포부를 잘 보여줍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근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진행한 유럽 동맹 정상회의가 19일 벨지크 브뤼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동맹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접촉 여부와 장기 예산 등 의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유럽 동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등 중대 국제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누가 유럽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 예산을 통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려 해도 예산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 리의 관계를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화려한 리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유럽 동맹 내부의 상호 견제라는 고질적 병폐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유럽 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접촉할 것인지, 언제 접촉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뚜렷한 이견 상의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리사회 코스타 주석은 19일 러시아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타국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를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량해 각서를 체결한 미국이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재차 관심을 보이면서 유럽은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타의 관련 발언은 유럽 동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미칼 총리는 유럽 동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능력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아일랜드, 벨지크, 에스파냐 등 일부 회원국은 코스타를 지지하면서 소통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러시아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일랜드 마틴 총리는 소통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그릇된 방향이 아니며 어떠한 협상도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진행할 접촉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이 구성한 2-3 기재가 주도적 조정 역할을 맡고 유럽 동맹은 직접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서 2-3 기재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볼스카는 2-3 기재에서 배제되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유럽 동맹의 장기 예산 자금 배분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종 정책 자금의 주요 수단인 유럽 동맹 예산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쟁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유럽 동맹 장기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2027년 말까지 장기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볼스카, 에스파냐 등이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올해 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내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기가 7년인 유럽 동맹 장기 예산 협상은 항상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느냐를 둘러싼 줄다기리로 변질해 문제 해결보다 이익 균형에 더 급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정책센터 에릭 모리스 분석가는 이번 협상에서 유럽 동맹은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행동 기회를 재차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보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바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량해 각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초점.

미국과 이란이 일전의 원격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일부 중동 산유국이 원유 수출량을 확대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란 전쟁 사태가 잠시 가라앉으면서 그동안 요동치던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단시일 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가 촉발한 통화 팽창 압력이 여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위축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선포한 후 국제 유가는 전쟁 사태 발생 후 최고점보다 40%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원유의 원가 부담이 사라지고 있으나 양해 각서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결코 공급의 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와 핵심적 에너지 수급 관계는 당면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항행에 물리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국 방송회사 사이트는 에너지 시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리포 오일 어드바이저리 관계자인 앤드루 리포는 해협에 배치한 수레를 제거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중동 주요 산유국의 일부 생산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를테면 카타를 아스랍한 산업단지의 액화 천연가스 설비가 훼손돼 수출 생산 능력의 17%가 마비됐습니다. 만약 생산을 회복하려면 3년 내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 경제지인 재부 잡지는 기사에서 파손된 송유관을 복구하고 원유 재고를 보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 5월 발표한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원유 1일 공급량이 1일 수요량보다 178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부 잡지는 SP 글로벌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사이 양해 각서가 장기적 공급 우려를 일부 완화했으나 원유 수송량의 정상화를 실현하려면 2027년 여름이 돼야 가능하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철 원유 시장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국제 유가가 전쟁 폭발 전 가격 구간으로 점차 회복하더라도 앞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충격이 단시 일내에 눈에 띄게 완화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억제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발달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팽창 대응책을 통화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통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붐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전쟁이 끝났더라도 통화 팽창 충격이 즉각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신중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11일 유로존 3개 주요 금리를 모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16일 정책금리를 기존의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이후 일본이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일본 정책금리는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앙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면서 현재 통화 팽창이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 때문에 비료와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 사슬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전이의 시차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비료 부족 등 영향으로 올 후반 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로더그룹 글로벌 경제 주관 데이비드 리스는 통화 팽창의 압력 범위가 에너지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뉴스 사이트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장 정서를 개선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를 보면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쟁 기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와 제조업, 공급망을 복구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감.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1: 호흡통신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 엔지룽메이 APP와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아아 부분. 아아아아 그 다음 좀 끄끄십시오. 하지 말고 얼마나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교육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적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교원 교재,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형식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며 자질 교육에서 확실하게 진정한 돌파를 가져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덕성을 갖추고 뜻을 세우도록 하고 지적 수준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전 교육의 보편적 발전, 의무교육의 도농일체화 발전, 일반 고중의 다양화 특색 발전,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교육에서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의해 학교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학교 운영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를 엄하게 다스리는 기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관리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의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수요에 따라 대학교의 지역적 배치, 학과 구조,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고등교육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학교의 과학적인 포지셔닝과 차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및 창업 교육을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학과 전공 동적 조정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인류대학교와 인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산학연 협동식을 촉진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각별히 중요시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도덕 수양과 기능 습득을 병행하고 실천과 교육을 결합시킨 인재 양성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각 분야, 각 업종을 위해 교육 자질 높은 산업 역군을 끊임없이 양성하며 직업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다 넓은 직업 발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직업교육 책임 실천을 권장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직업학교와 업종, 기업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세계 각국과의 상호 포용, 상호 참조, 상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와 국내에 취약하거나 공백이거나 절실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에 초점을 맞춰 세계 인류 자원과 합작해 학교 운영 수준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고 수요에 부합되는 자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0: 경쟁력을 갖춘 류학 교육을 개발해 우리나라를 세계의 주요 류학 중심과 세계에 걸출한 청년들이 지향하는 류학 목적지로 건설해 해외의 최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고 미래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국가 외교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정기를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해가 떠오른 지 두 시간이 지났다.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진 않았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배라고는 이제 세 척밖에 없었다. 그 배들도 멀리 해안 가까운 쪽에서 조그맣게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 난 지금껏 한 평생 아침 햇살에 눈이 많이 나빠졌을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멀쩡하다. 저녁 때 해를 들여다보아도 눈이 캄캄하지는 않으니까. 저녁에도 햇빛이 강한 법이지만 그러나 아침 햇살은 눈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로이의 머리 바로 우쪽 하늘에서 구남쪼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는 날개를 뒤로 쭉 뻗고는 비스듬히 밑으로 급강하로 내려왔다가는 다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날아올랐다.
1: 저놈이 분명히 무엇을 보았구나.
0: 로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1: 단지 먹이를 찾고 있는 자세가 아니야.
0: 로이는 새가 돌고 있는 곳으로 서서히 배를 저어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을 아래로 똑바로 들이우도록 했다. 그리고 로이는 물결을 헤치며 좀 더 빨리 속력을 내어 노를 저었다. 새를 이용하지 않을 때의 속도보다 조금 빠른 편이긴 했지만 새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정확하게 낚싯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였다. 새는 한층 높이 올라가서는 날개짓 없이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똑바로 아래로 내려왔다. 로이는 날치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물울을 필사적으로 나는 것을 보았다.
1: 돌고래다!
0: 로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1: 커다란 돌고래다!
0: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전으로 가는 낚싯줄을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철사줄로 된 낚시거리와

수 낙이 달려 있었다. 로이는 낚시에다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그는 이것을 뱃전 너머로 던지고 나서는 고물에 고리 달린 볼트에 단단히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다음 줄에 미끼를 달아서 뱃전 판자 밑에 감아 놓았다. 로이는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수면 가까이 내려와 먹이를 찾고 있는 날개 긴 검은 새를 지켜보았다. 잠시 뒤 새는 다시 한번 급강하여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날치디를 젖으며 맹렬하게 날개짓을 했지만 헛수고였다. 커다란 돌고래떼들이 달아나는 고깃대를 쫓을 때는 해면이 약간 부풀어 올라가며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돌고래떼들은 날치가 나는 물밑을 헤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 날치가 떨어지는 지점의 물속에서 집어삼킬 판이었다. 굉장한 돌고래떼다.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돌고래떼는 널리 퍼져 있었다. 날치가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없었다. 새도 날치를 잡아먹을 가망이 없어 보였다. 새에게는 날치가 너무 큰데다가 속도까지 엄청나게 빨랐다. 로이는 날치들이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새도 헛수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 돌고래떼들이 멀리 가버렸음을 알았다. 그놈들은 너무도 빨랐고 멀리 달아나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처진 놈 하나쯤은 잡히겠지. 혹시 그놈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는 큰 고기가 그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이 부근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거든. 저 멀리 육지에는 구름들이 산처럼 솟아있었고 해안선은 그 뒤로 푸른 언덕들이 둘러져 있는 긴 초록빛 선으로 보일 뿐이다. 이 주위의 물빛은 짙은 푸른색이었다.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거의 보랏빛에 가까웠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새파란 물속에 새로 채워놓은 듯이 서있는 플랑크톤이 보이고 때로는 광선이 비쳐들면 이상 야릇한 색채를 띠기도 했다. 로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낚싯줄들이 물속에서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낚싯줄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플랑크톤이 많은 것에 로이는 흡족했다. 플랑크톤이 많다는 것은 그 밑에 고기가 있다는 증거였다. 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도 물속에 이상한 빛이 보이는 것이나 물 위에 떠있는 구름들의 형상을 보아도 틀림없이 날씨가 좋을 징조였다. 그러나 새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해면에는 무엇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햇볕에 빛바랜 해초 조각이나 제법 형태를 갖추고 보랏빛을 발하는 꽃갈 해파리가 배 옆을 가까이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그것은 물결에 이리저리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며 기분 좋은 기포를 만들어내며 기다랗게 짙은 보랏빛줄을 일야드나 꼬리에 달고 물주머니처럼 둥실둥실 물속에서 들이오며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건 아구아말라야! 하고 로이는 소리쳤다. 에잇, 장녀 같으니라고. 아구아말라는 스페인어로 독수라는 뜻이다. 로이는 노를 가볍게 저으며 물을 헤치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 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

너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等着谁的气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我喜欢看你认真的表情，在下午三点的自习室里，我喜欢看你。